0: 사발은 안 했던데.
1: 에다 갔어.
0: 에다?
2: 안 들어와.
0: 너는 그거 따지 못해. 엄마랑 치료 보낸 시간에 어디 됐다가 깨달았잖아. 무서워도 원래 와래 와래 죽어야겠다.
2: 야.
0: 어디서 보였다고. 이만큼 도대체 안내도 사고 들어야겠다. 근데, 지금까지 지금은